0: 있어요.
1: 이따가 가스코로 마세? 마세? 마세? 지타나테는 그래 마세? 마세? 마세? 마세? 남바잉 코포타테 무쇼 마세? 마세? 마세? 시대로 그래 마세? 마세? 마세? 마세? Hello? 예?
2: 비타민 미스트